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역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3: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라인을 통해 SBS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3일 금요일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저는 프로듀서 홍태경입니다. 오늘 자정 넘어 호주의 축구 팬들에게는 정말 잠 못 이루는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 호주 축구대표팀 사커루즈가 오늘 새벽 4시 이집트와 32강전을 치르는데요. 호주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토너먼트 승리에 도전하는 중요한 한판이 될 예정입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드니 달링하버를 비롯해서 멜번, 브리즈번, 애들레이드, 퍼스 뭐 전국 곳곳에서 대형 응원전이 열릴 예정이고요. 경기 중계에 맞춰서 새벽부터 문을 여는 펍들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집에서든 거리 응원 현장에서든 많은 팬들 한마음으로 사커루즈 응원할 텐데요. 오늘 저희 SBS 온디만드 생중계 시청하시면서 함께 응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후에 전해드리는 월드컵 캐치업에서 이집트와의 32강전 관전 포인트 그리고 양팀의 전력 또 오늘 있었던 다른 팀들의 32강 경기 결과까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서 SBS 이그제민스에서는 변화하는 호주의 총기 규제를 살펴보고요.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마지막 순서로 SBS 온디만드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네챗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한 시간 동안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한 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SBS 한국어 방송 뉴스 먼저 듣고 이어갑니다. 뉴스의 박산진 프로듀서입니다.
4: 2026년 7월 3일 금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처음으로 조류 독감 의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연방정부가 대부분의 호주 비자 신청 수수료를 25% 인상했습니다.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강화를 위한 법안을 8주간 상원 조사에 회부한 야당 연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국에서는 축구대표팀 감독을 자진 사퇴한 홍명보 감독이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상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처음으로 H5 조류독감 의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미드노스코스트 지역 혹스네스트 인근에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대형 마다새인 자이언트 페트럴 한 마리가 일반 시민에 의해 신고됐습니다. 1차 검사 결과 H5 인플루엔자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현재 최종 확인을 위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국은 500명 이상의 감시 인력을 투입해 해당 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5: Please don't panic buy. There's no need. People should be buying eggs as they normally would. People should be buying chicken as they normally would. I understand that this is going to happen.
4: 타라 무라이트 뉴사우스웨일스주 농업부 장관은 현재까지 가금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사재기에 나설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리아티 장관은 시민들이 평소처럼 계란과 닭고기를 구매하면 된다면서 지역사회가 우려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0: 현재로서는 산업 전반에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대부분의 호주비자 신청 수수료를 25% 인상했습니다. 7월 1일부터 학생비자 신청비는 기존 2,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올랐고 임시 졸업비자, 즉 서브클래스 485 비자 신청비는 5,750달러로 인상됐습니다. 호주가 이미 세계에서 학생비자 신청 비용이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가 인상으로 유학생들과 이민업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 The processing time for skill migration is increased to around 18 months. So
0: 이민 에이전트 알리 라칸이 대표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높은 수수료와 긴 비자 처리 기간이 신청자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칸이 대표는 특히 기술 이민 비자 처리 기간이 현재 약 18개월까지 늘어났다며 해외 출입국이 필요한 신청자들은 브릿징 비자 B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이 비용 역시 이전보다 2배 이상 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강화를 위한 법안을 8주간 상원 조사에 회부한 야당 연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기술기업에 대한 벌금을 2배로 늘리고 온라인 안전위원회에 보다 강력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마크 버틀러 노동부 소속 장관은 법안 처리가 지연된 경우 온라인 피해를 겪는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버틀러 장관은 특히 온라인 성착취 협박 피해로 아들 잃은 웨인 홈스월스 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2: Go to the father, the grieving father who came to Canberra this week. He's described what Angus Taylor has done as absolutely.
0: 버틀러 장관은 이번 주 캔버라를 찾은 홈스월스 씨가 야당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며 단 500단어 분량의 비교적 간단한 법안을 8주간 조사에 넘긴 것은 불필요한 지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대규모 연쇄 지진의 사망자가 2,600명에 육박했습니다. 당국은 강력한 두 차례 지진이 불과 38초 간격으로 발생하면서 최소 2,59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생존자들은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하며 많은 주민들이 가족과 지인을 찾기 위해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쳐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The following day, the state was militarized precisely to restrict access.
0: 반면 대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 대행인은 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로드리게스 권한 대행은 지진 다음 날 즉시 군 병력이 배치돼 현장 접근을 통제하고 수색 구조 전문가들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언론이 구조 작업을 방해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잘못된 서사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고급 소식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뒤 축구대표팀 감독을 자진 사퇴한 홍명보 감독이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홍정 감독은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인 어제 2일 인천공항을 통해 다시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감독은 선수단 내부 문제와 불화설에 대해 선수들 전체적으로 내부는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며 답답한 신경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홍 감독은 당분간 미국 LA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인데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청문회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소식입니다. 내일 오전 호주와 이집트의 월드컵 32강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모하메드 살라 이집트 대표팀 주장이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세를 보이며 내일 오전 호주와의 경기에서 출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4살의 살라는 이란과의 조별리그 경기 도중 교체됐지만 이집트 축구협회가 공개한 훈련 사진에서는 다시 훈련장에 복귀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살라는 이번 대회에서 골 1개와 도움 2개를 기록하며 이집트 공격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집트 대표팀의 하산 감독은 살라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5: Salah is a passionate player. He is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make his own contribution.
0: 호삼 하산 감독은 살라가 팀에 대한 책임감과 출전 의지가 매우 강한 선수라고 평가하면서 내일 동료 등과 함께 팀에 기여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몸 상태가 100%라는 확신이 없다면 무리하게 출전시키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멜번 아발론 공항에서 제스트 항공기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가 빅토리아주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적 이유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19세의 피고인은 항공기 납치 미수와 살해 의도를 가진 항공기 안전운항 방해 혐의 등을 포함해 총 8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난해 3월 산탄총 부품과 탄약, 흉기, 화염병 등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했으며 이후 승객들과 승무원들에 의해 제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구금 상태이며 오는 7월 21일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서우주의 생존해 있는 마지막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가운데 한 명인 브라이언 월리 씨가 104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브라이언 월리 씨는 독일 공습 작전 도중 북해상공에서 폭격기가 추락하는 사고를 겪었으며 얼음처럼 차가운 바다에서 이틀 동안 버틴 끝에 독일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그는 3년 동안 전쟁 포로로 지냈으며 이렇게 다시 생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월리 씨는 장수의 비결에 대해 특별한 것은 없다며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일이 자신에게는 보너스처럼 주어진 소중한 하루라고 덧붙였습니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원주민 여성들의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돕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노숙과 폭력, 범죄 노출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주민 여성 출소 지원 서비스는 전직 수감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해 협력해온 시범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의 수석 변호사 데니스 와이레콜 브로비는 여전히 많은 원주민 여성들이 출소 후 노숙이나 폭력에 노출돼 있으며 오히려 교도소가 더 안전한 선택지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라주리 출신의 53세 여성 트레이 씨는 해당 프로그램이 자신의 삶을 바꿔놓았지만 출소 후 돌아갈 집이 없어서 한겨울에 몇 달 동안 텐트 생활을 해야 했던 경험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9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1072원에 거래 중입니다. 끝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0: 시드니,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14도에서 낮 기온 22도. 멜버른은 비가 많이 오겠습니다. 8도에서 11도. 브리스번은 대체로 구름이 끼겠고 14도에서 25도. 퍼스는 아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13도에서 17도. 애들레이드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11도에서 14도. 캔버라도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 7도에서 13도. 호바트는 구름이 좀 끼겠습니다. 7도에서 14도. 다윈은 아침에 구름이 끼겠습니다. 23도에서 낮 최고 31도. 고국 서울은 구름이 많겠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22도에서 31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7월 3일 금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박상진이었습니다.
1: 원 인스턴트 MVP 스타터스? Join the new Dick Scorecard Plus program. For $99, Scorecard Plus members enjoy 1 year packed with perks, like $80 in annual bonus rewards, free shipping with no minimum purchase, triple points on 2 purchases, and more. That's over $160 in benefits. Join Dick Scorecard Plus today and score more than ever. Tap the banner to learn more. Exclusions and terms apply. Visit dicks.com/scorecardplus for details.
2: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3: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4: 네,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도 뉴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로 넘어가기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BTS가 부릅니다. 하루만.
5: Yeah. Just one day, one night.

0: Can you please stay with me?
1: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2: 호주와 한국 세계 소식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집니다.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데일리 오버뷰 첫 번째 순서 이그제민스로 시작합니다. 총기 규제는 호주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1996년 포트아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호주는 강력한 총기 규제를 도입했고 오랫동안 이를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본다이 테러 이후 총기 면허 제도와 총기 소유

0: 기준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연방정부는 총기 환매 프로그램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총기 수 제한 등을 포함한 새로운 개혁안을 내놨지만 주정부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SBS 이재민스에서는 변화하는 호주의 총기 규제를 살펴보고 왜 일부는 개혁을 지지하는 반면에 다른 일부는 반대하는지 들어봅니다. 김한을 프로듀서입니다. 호주 사회의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에 대해 심도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 SBS 오디오 팟캐스트 SBS 이재민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호주 내무부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는 400만 정이 넘는 총기가 민간에 등록돼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93만 건의 총기 면허가 발급돼 있습니다. 이 총기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는 본다이 테러 이후 연방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2: We know that one of these terrorists held a firearm license and had six guns in spite of living in the middle of
1: 앤소니 알바니즈 연방 총리는 이번 테러범 가운데 한 명은 시드니 교회 본일이게 살면서 총기 면허를 보유했고 총기 6정을 소지하고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총기를 소유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국가총기 환매 프로그램과 개인별 총기 보유수 상한제를 도입하고 일부 총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총기 면허 취득 요건과 신원조회 절차도 강화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강화를 받아들인 주와 테리토리는 일부에 그쳤습니다. 이번 SBS 이그제민스에선 변화하는 호주의 총기 규제를 살펴보고 왜 일부는 개혁을 지지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반대하는지 들어봅니다. 1996년 포트아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호주의 모든 주와 테리토리는 국가 총기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이 협약은 특정 총기의 접근을 제한하고 총기 면허와 등록, 보관 규정을 강화했으며 모든 총기 거래가 허가받은 총기 판매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3: A lot of people thought that in terms of firearm safety in Australia, it was job done.
1: 호주 연구소의 앨리스 그런디 연구 책임자는 많은 사람들은 호주의 총기 안전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생각했다며 오랫동안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여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확인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연구소는 특히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총기 소유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3: At the start of 2025, we found that there are over 4 million.
1: 그런디 연구 책임자는 2025년 초 기준 호주에 등록된 총기가 400만 정이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실제로 시드니 대도시권에 거주하면서 집안에 총기 100정 이상을 합법적으로 보유한 면허 소지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하지만 현재 시드니에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밴들은 포티아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두 어린이를 기리기 위해 설립된 알라나 앤 메들린 재단의 선임 정책 자문관이자 호주 총기 안전연합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4: There were two or three, you know, really key factors that emerged.
1: 밴들 대표는 본다이 테러 이후 두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첫 번째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총기 수의 상한이 없다는 사실을 많은 호주 국민이 알게 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도 많은 주에선 원하는 만큼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며 이는 공동체의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밴들 대표는 또 다른 문제는 본다이 테러에 사용된 총기의 종류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빠른 재장전이 가능한 고성능 스트레이트 풀 소총이 포함됐습니다. 기존 국가 총기 협약은 반자동 총기를 사실상 금지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호주에서 보급되기 시작한 이러한 신형 소총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4: and they were relatively freely available to licensed firearm owners, and they were used to terrible effect.
1: 벤델 대표는 이 총기들은 총기 면허 소지자라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본다이 테러에서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래서 국가 내각은 이 총기들의 등급을 재분류해 대부분의 면허 소지자가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벤델 대표는 SBS 이그제민스에 대부분의 총기 면허 소지자는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개인별 총기 보유수 제한과 총기 환매 프로그램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Police are finding that licensed firearm owners aren't securing their firearms. Yeah, not everyone, of course.
1: 경찰은 일부 총기 면허 소지자들이 총기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벤델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도난 총기는 여전히 암시장으로 유입되는 총기의 가장 큰 공급원이라며, 해외에서 불법 반입되는 총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호주에서 총기의 사용과 소지는 공공의 안전을 전제로 법적으로 허용된다며 그런데 정작 그 공공 안전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국민에게 묻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전국적인 총기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총기의 수출입을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총기 관련 법률은 각 주와 테리토리가 관할합니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선 뉴사우스웨일스주와 서우주주, 그리고 호주 수도준주 ACT만 대부분의 내용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다른 주와 테리토리는 일부만 수용하거나 자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했고, 노던 테리토리는 개혁안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벤델 대표는 이러한 합의 부족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4: We have a situation in Queensland who have the most firearms registered in any state in Australia.
1: 퀸즐랜드는 호주에서 등록 총기가 가장 많은 주라며 그런데도 총기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벤델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부 총기 관련 범죄에 대해 형량을 높이기는 했지만 이는 사고가 난 뒤에 구급차를 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총기의 접근 자체를 줄이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반유대주의와 사회통합에 관한 로얄 커미션은 지난 4월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엔 연방정부와 각 주미 테리토리 정부가 총기 환매 프로그램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일관된 총기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권고안 두 건이 담겼습니다. 호주 스포츠 사격협회의 톰 캐년 대표는 우리 잘못도 아닌 일 때문에 왜 우리가 행정적인 부담을 떠안고 스포츠와 취미 활동에까지 규제를 받아야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호주 스포츠 사격협회는 전국적으로 22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경기시설과 사격장 운영, 보험 제공, 회원 권익 옹호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캐년 대표는 연방정부가 제안한 개혁안 대부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총기 규제 자체를 강화하기보다 정보 공유와 신원 조회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5: Everything that the federal government is proposing, with the exception of better background checks, fails to address the problem.
1: 연방정부가 제안한 정책 가운데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연방정부는 올해 1월 신원 조회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우리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캐년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도 테러리스트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캐년 대표는 총기 소유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터로 제작된 총기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 하며 총기 안전에 대한 연구에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Illegal ownership of firearms, what those sources are and everything else and how we might get on top of that and also just numbers and you know all of those background statistics.
1: 캐년 대표는 불법 총기 소유가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그 공급원이 무엇인지, 또 이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총기 관련 통계와 기초 자료 역시 대학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객관적이고 통계적인 방식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는 그런 연구가 이루어질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캐년 대표는 총기 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철저한 신원 조회와 안전한 총기 보관, 그리고 안전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총기 소유자들에게 자신의 의무를 잊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5: Farmers, professional shooters, everyone.

0: anyone like that. Make sure your firearms are locked away as they're supposed to be. We're supportive of better background checks and intelligence.
1: 켄현 대표는 농부든 전문 사격인이든 모든 총기 소유자는 총기를 반드시 규정대로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며 우리는 신원 조회와 정보 공유 그리고 과격한 극단주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데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급진화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2: SBS 오디오 팟캐스트 SBS 이기재민씨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sbs.com.au/sbsigijaminz를 방문하세요.
3: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메디케어 미지급금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메디케어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해 주시면 3일 이내에 송금해 드립니다. 저희가 보유한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32-011번으로 전화해 귀하의 계좌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통역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무료로 추천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계좌 정보를 확인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MyGov 앱을 사용해 로그인하거나 웹브라우저에 my.gov.au를 검색한 후 메디케어를 선택하세요. servicesaustralia.gov.au/getmedicarebenefits에서 여러분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
4: What's Spectrum Internet? It's the most reliable internet to stream, game, and browse the way you want. It's also security to keep your whole family safe online. And it's adding the power of Wi-Fi 7 to your home, so you're ready for today and tomorrow. That's fast, secure, and future-ready internet for your family. So what's Spectrum Internet? It's everything you want it to be. Switch today at Spectrum.com. Services not available in all areas. Restrictions apply.
5: Want instant MVP status? Join the new Dick's Scorecard Plus program. For $99, Scorecard Plus members enjoy 1 year packed with perks, like $80 in annual bonus rewards, free shipping with no minimum purchase, triple points on 2 purchases, and more. That's over $160 in benefits. Join Dick's Scorecard Plus today and score more than ever. Tap the banner to learn more. Exclusions and terms apply. Visit Dick's.com/scorecardplus for details.
6: sbs.com.au/korean을 여러분의 온라인 보금자리로 만들어보세요. 최신 뉴스와 시사,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sbs.com.au/korean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like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0: Dutch Ketchup.
1: 네, 다음 순서 2026 북중미 월드컵 특집으로 전해드리는 월드컵 캐치업입니다. 오늘도 스포츠 전문가 한린다 리포터 연결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월드컵 하이라이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린다 리포터님.
2: 안녕하세요, 리포터 한린다입니다.
1: 네. 자, 오늘 새벽부터 오늘도 정말 뜨거운 32강 경기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중에 화제가 된 오늘 경기 소개해 주시죠.
2: 네, 아무래도 오늘은 강력한 우승 후보 이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경기, 그리고 이 호날두가 속해 있는 이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의 맞대결, 이 두 경기에 관심이 좀 집중됐는데요. 아, 네. 먼저 이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경기부터 전해드리면 이 스페인은 조별리그 2승 1무로 기록하며 조 1위로 이 32강에 올랐고 이 FIFA 랭킹 3위에 올라 있는 강팀이죠. 아, 네. 근데 역시 스페인이라는 말.

0: 절로 나오는 경기 결과였는데요. 아, 스페인이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3-0으로 완전히 제압하면서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1: 와, 32강 경기에서 3-0이면 정말 스페인 대단합니다. 가볍게 16강 진출을 확정 지은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경기에서 스페인은 무실점 행진까지 이어가고 있죠?
0: 네, 오늘 경기에선 또 기록적인 장면이 또 하나 나왔는데요. 이 미켈 오야르사발이 이 두 골을 기록하면서 스페인 선수 최초로 이 월드컵 토너먼트 멀티골을 달성했고, 또 이 페드로 포로는 스페인 수비수 최초로 이 토너먼트 득점을 올렸습니다. 아, 참고로 또 이 포로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 이 토트넘에서 이 한솥밥 먹었던 선수이기도 한데요.
1: 네. 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더 친근감이 느껴지네요.
0: 네, 맞습니다. 좀 응원하게 되죠.
1: 네.
0: 손흥민 친구는 저희 모두의 친구니까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스페인이 또 오늘 경기에서 전반부터 꾸준히 이 압박을 높이면서 경기를 주도했고 슈팅 수가 무려 22개에 달할 정도로 공격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아, 네. 반면 오스트리아는 5개의 슈팅이 그쳤는데 특히 이 스페인에서 야말 선수가 계속해서 이 공격 찬스를 만들어냈는데요. 바르셀로나에서 네. 뛰고 있는 이 18살의 어린 윙어이지만
1: 굉장히 어리네요.
0: 네, 근데 그런데도 이 두 달 전에 이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에서 6개의 슈팅을 기록하면서 이 오스트리아 수비를 흔드는 이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 네, 스페인 앞으로의 경기 16강전도 크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또 화제가 됐던 포르투갈 그리고 크로아티아 경기 조금 전에 끝났는데요. 이 경기도 내용도 살펴볼까요?
0: 네, 이번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 경기에도 정말 드라마가 많았었는데요. 이 골이 취소되는 상황이 여러 번 나오면서 팬들이 좋아했다가 또 아쉬워했다가 감정이 계속 이 롤러코스터처럼 흔들렸던 경기였습니다.
1: 네, 굉장히 특이했어요. 이번 경기에서는 골 취소가 여러 번 나왔다는 게.
0: 네, 네. 우선은 이 크로아티아가 후반 53분에 먼저 선제골을 넣었고 곧이어 이 호날두 선수가 월드컵 토너먼트 첫 골을 넣은 듯한 장면이 있었지만
1: 네.
0: 이 옵사이드 판정으로 취소가 됩니다.
1: 네.
0: 이후 이 포르투갈이 이 63분 코너킥 상황을 맞았는데요. VAR에서 이 페널티 박스 안의 움직임을 체크했고 이 비에가가 헤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블라시치가 팔로 잡아 끌어당기는 이런 판정이 나오면서 포르투갈에게 네. 페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1: 네.
0: 근데 이 호날두 선수가 이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고 이번 경기 마침내 자신의 2026년 월드컵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토너먼트
1: 기록했습니다. 네. 드디어 호날두의 골이 나왔는데 팬들은 뭐 호날두 선수가 골 넣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날두 선수 경기 끝까지 마무리 못하고 교체됐죠?
0: 네, 그렇습니다. 이 81분에 호날두 선수가 교체되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나가긴 했는데 무릎에 피가 좀 보여서 부상 여부에도 좀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교체될 때 카메라에 잡힌 표정도 좀 많이 아쉬워하는 표정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토너먼트 첫 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 경기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럼 그 이후에 포르투갈 크로아티아와의 경기 어떻게 흘러갔나요? 1-1 동점이었는데요.
0: 네, 1-1 상황에서 경기는 이 추가 시간으로 넘어갔고요. 추가 시간이 무려 10분이나 주어졌습니다. 네. 그중 이 추가 시간 4분 만에 포르투갈이 극적인 골을 넣으면서 경기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는데요. 아, 근데 또 이 크로아티아도 13분 만에 이 동점골을 또 넣은 듯 했지만 네. 이 옵사이드 판정이 또 나와서 한 번 또 취소됐습니다.
1: 네. 얼마나 크로아티아 팬들은 정말 허탈했을까요?
0: 아, 그러니까요. 또 이 경기가 또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추가 시간 10분이었는데 결국 이 18분까지 늘어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1: 네.
0: 계속 공격이 이어져서 근데 그 긴 추가 시간 끝에서야 이 포르투갈이 2-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1: 네, 아, 참 힘들게 승리한 경기였습니다. 포르투갈 입장에서는 정말 빨리 휘슬이 울리기만을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승리로 스페인이 포르투갈과 16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두 강팀이 16강에서 벌써 만나게 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한편 또 일본 탈락하면서 이제 아시아 국가 중엔 호주만 남게 된 건데, 자, 이제 내일 새벽에 호주와 이집트의 32강 경기가 펼쳐지죠?
0: 맞습니다. 이 호주와 이집트의 경기는 내일 새벽 4시 미국 텍사스에서 열리는데요. 아, 호주는 조별리그에서 파라과이와 무승부를 기록하며 조 2위로 32강에 올랐고, 이번 대회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집트도 조별리그 2위로 32강에 진출했는데요. 특히 이번 대회에서 뉴질랜드를 3대1로 꺾으며 월드컵 첫 승리를 기록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총 전적은
1: 네.
0: 1승 2무. 그중에는 이 16강에 오른 벨기에와의 1대1 무승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호주와 이집트 두팀 과거에 이 친선 경기 한번 맞붙었었는데, 그게 2010년에 열린 그 경기에서는 이집트가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또
1: 네.
0: 소개해드리자면, 이집트는 월드컵 출전이 총 4번밖에 되지 않는 팀인데요. 지난 2018년 월드컵에서는 3전 전패였기 때문에 이번 대회 성적이 그에 비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호주는 역대 월드컵 두 차례 16강 진출 경험이 있고요. 근데 아직도 한 번도 승리를 그 이상 거둔 적이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경기, 이집트든 호주든 누가 승리를 가져가더라도 양팀 모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참, 이번 월드컵 예측하기 힘든 월드컵인데요. 경기들이 뭐 워낙 팽팽해서 추가 시간뿐만 아니라 승부차기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어제는 미국의 선제골을 넣었던 말로건 선수가 후반에 레드카드까지 받는 일도 있었죠. 정말 다양한 상황들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한민대 리포터 호주와 이집트 내일 경기 어느 쪽이 좀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0: 물론 저야 호주가 이기면 정말
1: 네.
0: 좋겠죠.
1: 카카오로즈죠.
0: 그래도 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집트의 이 모하메드 살라 선수의 존재감, 그리고 이집트가 보여주는 되게 공격적인 플레이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이집트가 아주 근소하게 우세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집트의 에이스인 이 모하메드 살라 이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에서 2017년부터 2026년까지 무려 9년 동안 활약했던 세계적인 공격수입니다.
1: 그렇죠.
0: 특히 이 손흥민 선수와 함께 2021년에서 2022년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로 공동 득점왕을 차지했던
1: 네.
0: 선수라서, 이집트가 이번 경기에서 조금 더 앞서가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살라의 그 부상 회복 여부에 따라서 또 경기 전력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력 면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경기 스타일도 좀 분석해 주시죠.
0: 네, 우선 호주의 이 포브비치 감독은 이번 대회 내내 수비 숫자를 되게 두껍게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경기를 운영하는 전력을 가져왔고, 순간적인 이 전환이나 세트피스에서 승부를 보려는 장면들을 꾸준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 이 네스토리 이랑쿤다 선수의 역습의 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호주는 좀이 실점하고 나면 경기를 이 뒤집는 능력이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0: 반면 이집트는 이 살라의 컨디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장 큰 변수입니다.
1: 네.
0: 아무래도 이 이집트에게 살라는 이 손흥민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햄스트링 부상이 있어서 출전 여부를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예상 선발 명단에는 일단 지금은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살라가 컨디션을 제대로 끌어올린다면 이집트 공격이 대부분 살아나기 때문에 경기 흐름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아, 내일 호주와 이집트의 경기 정말 팽팽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0: 네, 정말 쉽게 승부가 나기 어려운 경기일 것 같습니다.
1: 네.
0: 이집트는 이 공격력과 살라의 존재감 덕분에 약간 앞서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호주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과 고려한다면 경기는 끝까지 팽팽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무승부로 이어져서 연장전에 돌입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현실적인 그림입니다.
1: 네. 내일 새벽 4시에 열리는 호주와 이집트의 경기. 마침 내일 주말이라서 많은 축구 팬들이 또 시드니 시티에서 이 단체 응원을 하는 장소에 또 모이기도 한다는데, 네. 아침 일찍 집을 나서기가 어려운 분들은 저희 SBS 온디만드로 생중계를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드컵 캐치업 32강 하이라이트 전해주신 함윤다 리포터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힘차게 보내세요.
2: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7월 3일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는 데일리 오버뷰 마지막 순서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네챗입니다. 줄리안 슈나벨 감독의 영화 고흐 영원의 문에서를 만나볼 텐데요. 후기 인상주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마지막 시기를 중심으로 한 예술가의 내면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을 깊이 있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마지막 시기를 따라가면서 자연과 인간을 끝까지 자신의 시선으로 붙잡으려 했던 예술가의 내면을 깊이 있게 탐구한 영화 고흐 영원의 문에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유화정 프로듀서의 시네챗에서 만나봅니다.
3: Want instant MVP status? Join the new Dick Scorecard Plus program. For $99, Scorecard Plus members enjoy 1 year packed with perks, like $80 in annual bonus rewards, free shipping with no minimum purchase, triple points on 2 purchases, and more. That's over $160 in benefits. Join Dick Scorecard Plus today and score more than ever. Tap the banner to learn more. Exclusions and terms apply. Visit dicks.com/scorecardplus for details.
4: You're listening to SBS Audio. We are currently in an ad break. Your program will resume shortly.
5: 온디맨드에서 언제든 시청하세요.
6: Launch season 4, the Arctic.
7: 10 brave souls, far from home, close to freezing.
8: It's a whole new frontier.
9: Oh my God!
7: Alone Australia streams 15th of July on SBS On Demand.
10: 오늘 SBS 오디오 앱을 다운받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들어보세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십시오.

0: Weekly Cine Chat, featuring SBS On Demand.
1: SBS 온디만드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 좋을 영화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네챗, 네, 오늘도 독일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영화 프로듀서 권미희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또 저희가 어떤 영화를 만나보게 될까요?
2: 오늘은 줄리안 슈나벨 감독의 2018년 영화 고흐 영원의 문에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화가이자 영화 감독인 줄리안 슈나벨이 이번에는 이제 반고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었는데요.
1: 네.
2: 강렬한 족적을 남겼던 세계의 다양한 아티스트나 또 인물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영화화해왔죠. 이 감독이. 그래서 그런 그의 전작들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색채 뚜렷한 영화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1: 네. 반고흐의 개인사와 작품 활동 모두 워낙에 잘 알려져 있는 내용 아닙니까? 또 영화도 네. 여러 편 만들어져 있었고요, 기존에. 네, 그간 여러 콘텐츠로도 그 생애에 대해서 다뤄져 왔었는데요. 이 줄리안 슈나벨 감독과 배우 울렘 데포가 표현한 반고흐,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줄거리 먼저 들려주시죠.
2: 영화는 고흐가 파리에서 그룹전을 하며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스스로도 어떤 갈증을 느끼던 때를 시작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고갱과의 만남 후 그의 조언에 따라

0: Yes. How do you know? Because I can't do anything else, and believe me, I've tried. I think of myself as an exile.
1: You're Vincent.
2: Yes,
1: Sales brother. I'm Paul Gauguin.
2: We have to start a revolution, do you understand?
1: We have to create a new vision, a new way of painting.
3: I spent all my life alone in a room.
0: I'd like to find a new light for paintings that we haven't yet seen.
4: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그의 남루한 행색과 당시 대중의 시선에서는 아름답지 않은 그 고흐의 화풍, 또 히스테릭한 성격 탓에 마을 사람들과 인해 갈등에 빠집니다.
5: 네.
4: 그리고 이제 그 계속해서 환각이나 환영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이후 동생 태호의 도움과 고흐의 열렬한 요청으로 고갱이 야르를 방문하게 되고요. 고흐는 다시 생기를 되찾은 듯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하지만 얼마 안 가서 고갱과도 화가로서의 철학 대립 등으로 이제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5: 네, 그림을 향한 그의 솟구치는 열정에 반해 작업의 천재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그 냉담한 대중의 반응, 또 나아가 동료 화가인 고갱과의 갈등까지 이어지면서 한 인간으로서 고흐가 겪는 고립과 고통이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4: 네, 그렇습니다. 그의 현실적 상황과는 아주 대조적이게도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눈부신 햇살의 아를 풍경. 이것이 계속해서 겹치면서 그의 고뇌와 고립감이 더 깊이 있게 전달되는 느낌도 들었고요.
5: 네.
4: 이제 영화는 그가 귀를 자르고 정신병동에 머물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마지막 나날까지를 이제 쫓아가는데요. 그가 바라보는 풍경이나 대상과 그의 표정의 교차. 교차 편집이고 또 그의 시점에서 보여지는 대상들은 이제 늘 초점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은 흔들리는 듯한 영상을 통해서 그가 바라본 세상과 실제의 차이를 이제 대비해서 보여주는 방식 이것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또 그의 정신 세계가 온전치 못하다 여기는 외부의 시선과 사실 고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신이 바라보는 그 진실된 세상을 영원의 시간으로서 화폭에 온전히 담고자 끝까지 붓을 놓지 않았던 그 고흐라는 인물을 굉장히 농밀하게 다룬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0: There's something inside me. I don't know what it is. What I say nobody else sees it.
6: You're a stranger here. You drink too much. You're hysterical, out of control.
3: I don't want to calm down. It's called the act of painting for a reason.
7: Don't you see that this painting is unpleasant? The townspeople have signed a petition against you. They don't want you to come back.
3: I can't stay here, Vincent. You're surrounded by stupid, wicked, ignorant people.
6: So that's the reason why you cut off your ear. Your vision of the world is quite frightening, isn't it?
7: Yes.
0: Sometimes I feel so far away from everything. I think I'm losing my mind.
4: 특히 윌렘 데포가 100% 이상 고흐로 이제 열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5: 네. 가난과 외로움, 또 냉담한 세계에서도 자연을, 사람을 자신의 시선으로 담아내려 끝까지 애썼던 이 반 고흐의 마지막 나날을 담은 영화입니다. 결국 이 작품은 한 천재 화가의 전기라기보다 세상을 향해 끝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던 한 인간의 내면과 고독, 그리고 그가 바라본 영혼의 감각을 함께 체험하는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화가이자 감독인 이 줄리안 슈나벨 감독이 그려낸 이 독특한 반 고흐 이야기.
0: Sometimes they say I'm mad, but a grain of madness is the best of art.
7: Do you believe that God gave you the gift of painting to keep you in misery?
0: I never thought about it that way. Maybe God made me a painter for people who aren't born yet. Tell me, brother, am I a good painter?
8: You're not a good painter, that's all. You're a great painter.
0: I wanted so much to share what I see. Now I just think about my relationship to eternity.

0: 영혼의 문에서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고흐 영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신의 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권미 리포터, 오늘도 좋은 작품 소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 네, 또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월드컵 관련 소식 월드컵 캐치업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SBS 온디만드에서 FIFA 월드컵 모든 경기를 생중계로 무료 시청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경기 다시 보기 그리고 미니 경기 하이라이트까지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SBS 오디오 앱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FT 아일랜드의 사랑 사랑 사랑 들으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박상진, 저는 홍태경이었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